1: 高地之间的这个位置，是敌人的迫击炮阵地。柱子洞南山这个位置，还有一个敌炮阵地。
0: 好家伙，敌人这次赌注下的够大的。
1: 还有这里，敌军纵深5-6公里的这个位置。
2: 是他们的炮阵地和RT队的集结地。哎，这才符合我们卡秋莎的胃口。
3: 咋说啊？
2: 火箭炮的射程8500米，打出去的炮弹又能爆炸又能燃烧，威力极大，当然适合打击这种大范围的面积了。
1: 你们火箭炮威力大，那敌人的RT队和炮阵地，你们209包了。我们209包了。但是最关键的，不只是火力覆盖这个区域，最主要的是我们的战士能从这所有的坑道里出来，沿着这一条，一直到柱子洞南山，摧毁他们的这个炮阵地。
4: 好，其实特别表扬了你。
5: 经理，
6: 说你的情报技术准确，
4: 这两天的监听报告，你看一下。
5: 这
6: 其实是巴联副连长段显峰的功劳，他对炮兵很熟悉，而且善用炮火在阵地上活了起来。
5: 军长，
4: 军长好。
5: 这是杜文锦同志，局厅县观察所的参谋。
7: 怎么收的伤啊？观察所被炸，观察所捕获的情报给前线很大的支援，很好。你出来一下。
5: 你刚才说段显峰在阵地上让炮火活了起来，你具体说说。他让炮火接入战斗的时间、位置、角度都极其精准。
7: 让炮火发挥了最大作用。我亲眼看到他用一个班的战士压制了敌人两个连的进攻。任务要完成好，同时呢，也得保护好自己。是。뭡니까？
8: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9: 그래. 육군 이사단 사단장에서 구분단 부분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8: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9: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8: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사단장님 삼각산에선 아직도 전투 중입니다.
9: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8: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9: 187연대 특수부대 일막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8: 알고 있습니다.
9: 중국군 탄약 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8: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9: 그거 나도 알고 있어.
8: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9: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8: 존엄 때문입니다.
9: 뭐?
8: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9: 존엄이라. 미국 놈들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10: The advance party took 2 Chinese tunnels and an arsenal. Good job. Guerrilla operation seems to be working well.
11: But they're all dead.
10: But victory is on the horizon. I've used 2 divisions, over 300 artillery pieces, over 1 million rounds of shells, and over 2,000 sorties for this 2 tiny hill. And now I'm just 1 final touchdown away.
11: Sir, we've sustained over 10,000 casualties, including over 5,000 US soldiers alone.
10: That's why the victory should belong to US Army. I don't want to South

0: 김인표, 벌써 이틀째야.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
1: 아, 연대장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아,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0: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
1: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 아,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 밤에 진지해 있는 거 위험하다고.
0: 씨. 아!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 넌 군인이야, 군인!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불 날려버렸어.